0: 시작됐대.
1: 10시 지르는데 알고.
2: 여기까지 멜론데나 모사.
0: 시에라 라 밤바라 나도 떼 뿌에빠라. 시에라 라 밤바라 나도 떼 뿌에빠라. 이야 toca el estilo, toca el estilo, toca el stylist, toca el estilo.